주지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에 새벽 옅은 잠 깨어라 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꿈은 밀려나고 속세로 달아났던 쇠북 소리도 여기 산사에 울려

아니 뭐 그딴 것들이 다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나영아. 아줌마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공장 생활 시작했다. 3교대도 아니고 2교대로 돌리는 공장에서 매일 빵 커피 쏟아가면서 나 그렇게 일했어. 하여튼 그 윗대가리 맘대로 해두르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나영아, 그러니까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내일 다시 따지러 가지.

나는 말이여, 울고 싶을 땐 빨래를 해요. 풍마자 누운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 마흔이 다 된 저 딸년 똥꼬저귀 빨 때도 아이고 내가 한숨이 푹 나오지만, 빨래를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요.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것들아. 하지만 말이여, 그렇게 섹시 많이 울지는 마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꿈속에서 열심히 코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백수. 한편 백수의 가장 친한 친구 천수. 야 백수야, 야 임마 일어나. 너 여기서 창문 닫고 방문 닫고 이러고 자면은 쪄 죽어. 그 말에 깜짝 놀래 잠에서 깬 백수가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에어컨 사러 가겠다고 생 지랄 방정을 떨어버렸네. 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에어컨 사러 간다. 아이고 이 자식아, 개발의 편자에 개발의 벗은 짝이 따로 없다. 보증금 300월 12만원 옥탑방에 에어컨이 웬 말이냐. 너 돈은 있고 하는 소리냐. 돈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 주머니 털고 지갑 털고 돼지 저금통 배를 가르고 책장 밑에 굴러 들어간 동전까지 싹싹 긁어내요. 10원, 100원, 50원, 500원 세어보니 16,570원. 아이고 이놈아, 그 돈으로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사거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빚을 내서 12개월 할부라도 살 거야. 에어컨 없이는 나 죽거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자면서 뭐라 그러더라? 에코맨 개코맨 하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스파 스파 스파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랄 발광을 하던 놈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을 사겠다고. 나 혼자 에어컨을 산다고 죽어가는 지구가 갑자기 발떡 일어나거냐. 암만 그래도 나 죽을 때까지는 앞으로 한 50년은 지구가 버텨줄 거야. 나는 에어컨 사러 간다. 달려간다. 에어컨 가게 문안이 들어온다. 기쁜 마음에 사정없이 달려 에어컨 가게 문 앞에 서서기. 이게 뭐요? 스티커에 그려져 있는 북극곰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시웃으며 어헤이 너 곰순이 어헤이 어헤이 어헤이 에코맨 에어컨 사려고. 꿈인지 생식인지 부끄럽고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간다. 나랑아 반 싸우자. 우라파켓을 퍼다가 뜨거운 옥상 바닥에 뿌려봐도 덥고 아이스팩 가랑이에 끼워놔도 덥고

옙사 법주 하멍 제일 뻔전 니 가는 길 들어보건대 니 금물 험보시었네멍 영강 정강 경어형 영업센 고라주난 고결 그닥거리멍 시금물도 재래우된 목 전으로 하수된 저들건대 웃었쥬 제주의 멀근 공기도 공걸로 쓰뜨리시는 디 물맛도 더우다 눈이 휘원한 자연건관 문화유산들 방광 도르시게 너난 날 저음이 아시럽수대 너멍 말론 다 목걸쿠대 너멍 입만 해별색 영 고마왕 어떠영어코양 굿박허멍 손은글건디 나도 손은글만 보냈쥬 하늘도 제별이 말깡하고 이낭 저낭에서 생이들도 인행내만 썩 놀래 잘도 불렀구나 뱅디서 노노왕풀 토다먹는 송액이 맹생이들 올레질 걷는 외방 사람들도 뭔들 덩싹덩싹 헐태주들 나도 호솔만 젊으시면 올레질도 걸어볼걸 봄남인 난생이도 꽝만 옹도 먹여볼걸 쑥도 터다당 쑥버무리 허용 가느니 오느니 벗대들 소상하상 먹어볼걸

0: Download the Arirang Radio app on your device for free.
1: It's Arirang. A-R-I-R-A-N-G Radio.
2: Epic에 눈물나게 거친 남자 Mithra Jin. Epic에 그나마 제일 잘생긴

치열했던 나를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드니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넌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탁심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듯 느껴

주지 스님의 마른 기침 소리에 새벽 옅은 잠 깨어라 하니 말리길 넘어 파도 소리처럼 꿈은 밀려나고 속세로 달아났던 쇠북 소리도 여기 산사에 울려